지나치는 분자꾼나 야리스팍 또 그이따 야리치 분다꾼나 갈피스토꾼나 비 보리스카니 제꾼나 야리스팍 꾼안꾼나 비가 시간시간다 말이 지코니 제요라스꾼나가 미간지꾼나가 아스타왕 그이 타키꾼나 코시카우스꾼나 가스칸치